0: 지원 지역에 왔다, 뮤직에서.
1: 트러스 지원하는.
2: 지원 지원하는 건지.
3: 33, I'll show you available. Good morning.